0: You're listening to My Radio.
1: 아구 퍼렉스 방트 비에스니 방트 이세스 올댓 바이 마이 GMR 라이프.